ngāzhā gyāgā lā chāshā nā, ngāzhā dē gyāgā lā lēnzhō dāgā, ngāzhā pēbā lī yā, ngāzhā gē sūr tū yā rēs. Ēnē gē yī dī nā lō nē, ngāzhā yā tuānsā mōngu chī, lōpchōng shiā yā bā yīndu sā nē, ngāzhā lāpchā nā lō lī yā, ngāzhā pū yī lā gōg tū wū shiā nē, ngāzhā tū tū pāntā nē rū shū yā rē, ngāzhā tū shī wā rē. Ēnē rū dāgā rā jīgā tū wū shiā nē, ngāzhā gyāgā nā sū shiā bā, labda zi na lo lo chi gi ene bisa chi ya ta chue ge su du zu chi ge zi yang chue ge kurang zu isha ke bisa ma shi ma chi chi di zi ka xia yong zhuo yong zhu chi gi ma do xin gan zi chi xi ru du su zhi bur da chi ene da ga na xi gi ene ge lu ji chi ge di bu gu cha bi gan zi an da labda zi na lo le ene cheng yi dan ne dak sa dong ya di 아 미디어 스테이트는 야우도 아니 댄서스 나노리아 쳬라 나노라도 더 카고 지그리디 야 딤마데 여베이나 아니 루주 포모조 야 그러 자서소스 야 쿵도 하지네 야 지 나징이르든지 야 뒤즈스니 루주 포모조 데 용체 아니 닥세도야든지 지 장토나 yāhu dōs chāni, ngā jindrī mūkū chāni yō. Yāhu, āni mūkū wārna sī, tā āzō mūkū tōlop chī yodā wā tī, chī kīmbō pōmō tsū tā tī, lōchōng shēsā chī, chāgā rī, āni kāntā cēngī lō yā tī, bē kāshī bō dōs chāni, ngā jindrī mūkū chāni yō. Sā tā kia āzō sōbō sā chāni, wā tā āndē tū tū tī, 최생에게 몽데리 사로 철로 덮어치려 하고 든지 용배 그도데 어 뼈셔야 오시대 릴로야 오시장 아니 산제비 추기 시더 람던 리뷰인 담샤 도세니 디디 야오지 샤베이나 그 나래 냠정 샤샤네 나데 자갈레니 아니 준비 준비게 체르고 좀도 체르고 먹은 거 또 그래 어 지단 체르고 저 아니 최시라 돈아 지금 말이 얘네 당 안서디 르른 거 돈아 무슨 드라지 샤인 차인도 자네 아니 체르고 저 나로래 미세 돈아 생에 가보시면 되는 요구도 와 아니 하고도 요 생검 르고 차샤나 산제비 슝 나로로 생검 르고 심사고 심지 말이 아니 어 누적의 신의 나로 생검 르고 요 말이 저서 체르고 저 나로네 다 미치 뭐지 사다 롱보베 시디 연어 마요 사다 조 심두 모두로 투여 인도 자네 다 겨우 것이 계속 말이 야 지 털어도 털지 집에 계속 해 말이 간다 미지디 아 첨부 주하시다 튜브 유하실이야 아니 간다 아 낭배 성공을 보디 계속부터 우선에 어 된적이다 민지로 싸워지 연대기 요리 Chisa adiri yindu, kiyanzu da sobu cha sha na, da kaya chibu cha ni, ganda gomba zu, besha da, chingi da ya yodab chik da, ene, di daksa yodab chik. Dingan kiyanzu, lam yindu yasong, ene, anda sheba na, sobu gomba zang, nyala gomba zu, dan dan chik, lo zhong ya wu she, ene, di, 지기 와 랍터즈 나로레 준비기 에네 믹스 쳐다 맞으리 지기 다 르름다 아드즈 제디 지기 랍터즈 나로레 로존샤 예데비 지기 어 된지 네 이제 몇놈 제기 저 제기 열라 캐란즈 소고 소고 쳐줘서 디섬을 샤쇼 디잖아 소고 리슈 띵서우지 예데바다 디 저런슈 쓰시면 나라 무튼이 내니 들으시 써시고 들으시 써니고 도스베 대토그리 다가다가 가는 애니 저분이 사주기 겸에 저분이 고래 요조야 중그리 가다 저분이 요거 멋이 뭐도 가다 가나서 남보즈 어다 지금 산제베 슝 세리도 터버 아니 지금은 안 지금을 안 했다는 거야 여대버디 바 다고 야오 시티베디 배 캐스모도 진짜 소부 쳐줘서 대공부 샤쇼 先答应

공기 화자하고 다 하게 돼서 야로 이제 상상 체대 둘이 망도 쭉바리 쉐베 둘이 가단 여월 동네 이제 샤물 동바 저게 마도 답해 세차 주샤 스르베 낭전시도 구통신 영미 아니 봉나 답해 낭네 아래지 주바 태보 잡고 잠 시에자와 빠시 인급 채워시 여바당 영미 보조 제자와 랑신 상신 최라 대바 선언기 빼던 댐바 연대 눈에 추가시 여바인 대답이 연대한단 댐베 여병이 세수 러중 조선대 추도 당원입에 최적계지 나도 니마 뜻샤라 구충 남상 구축부로 슈바당 니를 아마시 랜숨 베베 구용 오차도 줄 흥수 슈베 링라 여병이가 자전망에 고진 코라서 니가 대성부 망도 중심 하벌 제남에 불럭 길드 주벽구 우선 땐대의 견쟁 초들 펩 람시네 단나젠디 수레 디벌 태보 기겐창 인슈베 아 양천 당내 미남라 지불 시드창 도골 견린다네 디베 킹도 펴봐 니 숭바소 견쟁 도마중 구투네 니 쭈하게 벌 아마시 송도장 더 송배 세진이 병아시 여바데 민따바당 나 마와 배디 체네 참아 샘마대와 중 디급 쿠르람잠바 겔레 생기 미남도 경군 도지창 전에 미키 니르마용 유미치나 따디인수네 차대베 친군 예조스 당신 세워시 여바 미베 친이 부중을 때베 미남 지도신 두번 랑게 억울라 개중을 시에베 억울 이것이 뒤네 저 뜻이 기도 송라 구쇼 름부칠 슈세와다르 친 군대인도 제네 균전 슈베 도둑께상 망도 턴라 퇴당 장대 学习 찬라 공부 최대한 따낭 상부양 대쇼제 송도양 낭도 공부 총급네 제주소 지바신다 민도원 대주는 구지소 진제 최천년소 제바식 여도 민지 야마편네 나 공단바 인송 대수세를 제배 경공초하게 송들라 차하게 주네 대인왕네 슬림의 세기도송 대지 문진슈급 땡도 만년장 대네 구중세 대민중진 김진초도 양바 라모 운제바 나완 틸레당 구공매 창지 김등당바 라당 구접 동의 도가르와 노산 리둡제 니엘제 문진표와 머두월시 대치로 경군 름부치 전해뺀기 대한당배 람반네 터시 주민도 패 공로 등라 최대친보 터시 기도 대한당 불러 진단남기 부와댁 다망기 제달표네 땜바게베 댄즈 땜디기 고발의 양보를 치 디급 구공매 차요 무한남제 세와디 망오 에킨시 랭이 슈장 랭마나 송배치 랭바큐 랭와신 송도 코란라 구공매 장 랭바시 송지 여도베 대대네 가교 치마쇼바서 종도 대제 헌당아베 최조성이 겹지 처네 기니 럽중 기주제 규칙을 낭네 채나 군조 땜베 드미시 따벌 제도 대응님 정주치당 라멘 내조 간댄 화진의 티제 낭데 땜베 구름당 틈벌 레조 고제집에 땜베기 나와 세월 제 공유 개발 도제쪼바 통진소 유도 추벌 귤 대지 배성원두베 응시당 대조 루이베 루기 왕센징 대니갈 소설 따군당 소설 개발 제 신양 까담 틀리 쭈루기 왕 날당 자자 세다 권숨 교가 외세 독다 주루 드만이지 장양 마슬 장양 까르부소기 진나 두마당 개외신이 른지 최산래 지지 혜자 용서 용제 진앙 지지 초

0: 봐. 관주 사모 남세기 도저기 로서 생산기 잡아 삼주일에 대신 공을 조성 잡라 드디어 줄이라 수정 전담 미비로에 개발 떠보니 제 빈이기 남달 중일에 중일 땡도 드디어 잡으러 쇼 이제 미드 영과 시에친양 저단 남기 제수 멀리잠 도기 바자세베 남달이 숭발레 떠나오인 대제 도시 넘버페 벤진 탐재 킴바 노산 벤벤 이시라 추진당 대슈 대자 슈버 개베 칼렌제 벤지 초내장 가도당제 기시 때문에 낭데 덴드 둘로 강제 난 구즈기 러벤제 대르 군주기 조잠라 대봉수절 군주게 사바 노산체라 제네 슈들 배구이기 까나마들 대내수 노래심패 경왕 백허르청와 노상 잠배겨주 초라 비외 추진소 때때 젠대슈 대내제 한대 몰람기급 마도 최다 창례당 결장 추위준다 제네 탈 지겨도 제령이네 흉진 소수자와 야배기 대바타주제라 장바이 시에로 털을 남단 야다게 서울 매주 더블 남다리 시 김동 재진 사람의 전달장 시 대지 노름 쏠라 장바 표도 치마 재네 굳이 매도 동안 쏘지 시도 송도 재외 두배 연구 재바 마세 조든 재질 송중 최망고 거딘 장유 도당 아이기 꼴쏘 대상지 송기 초가 배송한다고 콜로침부 기름기 남샤 배찬한도지 콜로침부 서조기 걸덥소 제기민랑 샤양 노남바 남랑 초조기 노군재질 레버시아바 초당 신기 땡지 대가르기 땡지 양다 남드티외 러지 니안기 벨지 노내군기 고대 팽개서지 동안기 흉나 러미지지기 랍자 노비농드티외 러미 Namiyangyabhya bedam, yijung madri, midagba gumzuyegi labja, tisu jyaba so, jagzungi, kendri kyesu jyawa ni, jedinyegi sungbum, pe kabane nyababar, gyabinang kheyegyang, yigi mawe, dir seshe, rabizam shibayin. Tona, kishye podawaya shene, tijingi lama sirwa, shena, jamlabar, guwagyeba. Langlindu tana, tembe, 전 타마랑 강편당 태가를 변도 강교 뜸받지 거의 숨바달 제나마 딩이 체제 쏘숨라 전가당 제외 농기 연대당 럭송 리미라 난예바 또배 연대인지 때도 교바식 여발라소
1: 나와서 단다 딩의 거부 파부 리미 간기 개인정배 간대라니 초주나 외에 제공단